0: 엄마도 알고 누르는 말이지. 아라 인디 안 오는 거야. 오이 오이라. 아라 거꾸로 또 누려 말아. 찌찌나 마라카 페로와라.
1: New music from Triple J.